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각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오늘 인라이브 마지막 이벤트 날입니다. 네, 많이 다녀가시고 젤리 챙기시고 쭉쭉 마시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다녀가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쭉 할 순 없고 사연 있을 때는 사연 전해드리고, 네, 신청곡만 있을 때는 신청곡만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이 노래 너무 좋죠. 데니스 프로젝트 노래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피처링이 아마 다 보컬인 것 같아요. 정연, 진우, 뭐 소리, 경관 이렇게 해서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는데 노래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시간 되는 대로 끼워서 전해줘 볼게요. 노래들이 다 너무 좋네요. 우리 꽃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 많이 더운 느낌입니다. 와, 밖에 너무 더워요. 햇살이 아주. 우리 꽃미남님 오늘도 더워서 어떡해요. 더위가 이제 시작이니 큰일입니다. 올해도 태풍이 다 비켜가려나. 그래도 비는 좀 많이 내려야 더위가 좀 그나마 좀 괜찮아질 텐데 태풍이 다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 같아요. 이번 태풍 이름이 또 장미라고 사람들이 저를 자꾸 놀립니다. 에이.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예, 더너츠 정의안에 내게도 사랑이 올까요? 김동아의 내 마음이 너를 배운다. 네이비 커카의 좋아하는 거야. 류미니의 사랑을 했다. 미우 윤종신의 내 타임. 내 타임. 요거 지금 제가 준비를 아직 못해갖고, 앉자마자 노래를, 아이고. 준비하는 터라 있는지 모르겠다. 안 뜨지? 윤종신 노래가 안 뜹니다. 언제 나온 거지? 윤종신 내 타임. 아, 어제 나온 곡이죠. 어제 나온 곡이 지금 주는 분이 아웃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윤종신 행복. 이분 말고도 있을 텐데 찾아봅시다. 여기다 찾았습니다.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자,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 거고, 우리 수빈님도 오늘 안전운전 하시면서 식사도 꼭 잘 챙겨서 드시고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요.

너의 손 붙잡고 다시 눈을 맞추고파. 나 처음 태어나 알게 된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을 약속하고.

은지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교중 미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서 미사를 못 갔어요. 오후 미사 다녀와야겠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케이윌의 곡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 무슨 날이었나요? 성당에서 계속 성가를 하루 종일 불러대더라고요. 그래요. 집 앞에 성당이 있어서 무슨 날만 되면 시끌벅적합니다. 날이 더워요. 네, 낮에 오후면 저녁 미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식사도 꼭 챙겨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이제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그러게요, 나갈 수가 없어요. 탈 것 같아. 구워질 것 같아요. 지금 막 아스팔트에 계란 하나 던져놓으면

아, 익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 너무 더워요, 그죠? 어제보다 날씨가 끝내줘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유승준의 열정, 홍경민의 가져가,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락 버전으로 준비해드리고요. 맥스플라이의 스타 인 더 스카이, 샵의 눈물, 최정환의 편지까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 꾸미남님도 맛난 걸로, 그리고 든든한 걸로 챙겨 드시고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덥다고 막 대충 냉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저도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박수.

0: 있어요. Here we go. Ho.
1: Ho. 들었어요?
2: 장훈이 형 수고하셨어요.
1: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의 시작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삶에 잔잔한 행복이 있다면 얼마 참 좋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아침 고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다면 손을 잡지 않아도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느껴져서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면 욕심 없는 행복에 만족하겠다. 마음이 닮은 사람과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면 눈빛이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 가슴으로 포근하게 슬픔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름 없이 소박한 삶에도 만족하겠다. 세상에 빛나는 이름 남기지 못한다 해도 작은 행복 만족할 줄 알다면 명예가 사랑보다 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앞에 놓인 빵의 소중함을 경험했다면 진실을 위해 소중한 어떤 것을 희생했었다면 먼 날 어둠이 조용히 나리울 때 삶의 잔잔한 행복을 차지했었노라 말할 수 있겠다. 좋은 글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잔잔한 행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 한 주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월요일 아침, 6월의 아침,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가 힘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길 바라고 가득 차서 더더욱 미소가 가득한 한 주,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서부터 10시까지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해보렵니다. 조금 전까지 수고하신 우리 연인님 밤새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주말에 주말 되면 맨날 나가 노는 게 토요일만 되면 그 어디 가냐면요 카페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인근 카페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주 가까운 곳만 갔어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멀리 못 갔는데 가까운 곳에 카페 가서 그 앉아가지고 저희 신랑하고 둘이서 요이 땅 하고 가서 앉으면 뭐 하냐면 말도 안 하고 그 부부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다가 와도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치도 보고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오며 가며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 그래보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조금 상쾌해진다 그럴까요? 뭔가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언제나 건강함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더욱 간절히 빌면서 제가 첫 곡으로 보내드린 건 FT 아일랜드 그리고 러브원의 노래였죠. 다음 노래는요. 엔믹스의 노래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 신청난 가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남 왔어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축하합니다. 1등 하셨습니다. 이혜진의 사랑투 케이시 언제나 사랑해 긴그림의 너에게.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월요일은 언제나 힘든 날이네요. 이 뻐근함 쉴새 없는 하품이 저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버텨야죠. 참 시간 빠릅니다. 벌써 1년의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후반전은 열심히 뛰어야죠.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저기 뭐야, 1년의 후반전은 7월부터 아닌가요? 왜 빨리 한 달 먼저 후반전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 돼. 이러면서 한여름의 시작이죠. 6월달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요새 이번 장마는 국지성 호우로다가 많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사마님 너무너무 피곤하군요.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이 한 달 멋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한 주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필사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흑장미님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언니 안녕하세요. 컴온 거쳐오셨나봐요. 혹시 몰라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에어컨이 와요. 설치하고 나면 또 할 일이 엄청 많겠죠. 일복을 타고 났나 봅니다. 하하, 잘 들어요 하셨어요. 신청곡은 장범준의 수업시간 그녀, 그리고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그리고 지하의 사랑 참,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 거 오니까 좋지 않아요? 전 좋던데. 근데요, 그 뒤에 할 일이, 그 하고 나면 막 이것저것 꺼내가지고서 뒷일이 참 많죠. 그것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새 거라는 거에 의해서 좋아서 하긴 합니다. 우리 흑장미님 언제나 뭐 일복 많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일복 많은 거는 어디를 가도 일복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흑장미님 오늘 하루 에어컨 설치 기사 와서 설치하고 나면 뿌듯하니 좋겠습니다. 이 한 주는 더더욱 많이 웃고 이 한 달은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

네, 신장난의 우리 꽁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에이핑크의 러브,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 걸스데이의 날을 잊지 마요.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바쁜데 잠시 틈 내서 다녀갑니다. 아침부터 더운 게 무지 더운 하루일 것 같네요. 달빛사랑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꽁치님 바쁜 와중에 이렇게 다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고요. 오늘 많이 덥다고 합니다. 지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한 주 더더욱 행복하고 이 한 달 더더욱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신청으로 함께 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져라님께서 원희의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유나의 반짝 빛을 내, 도영의 반딧불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다 오는 거죠? 여름의 시작 6월도 건강하게 잘 맞이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도 방송 하면서 다녀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주일을 방송을 쉬었어요. 그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터보님 앞으로 터보님 방송 마치고 제가 방송을 받으려고 요 이 땅 준비 중에 컴퓨터가 윙 하더니 퍽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재부팅을 하니까 켜지더라고요. 와 다행이다 하고선 다시 또 방송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윙 하더니 또 퍽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인가 아들내미가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 행복해자님 주말 잘 보내고 오신 거죠? 몸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건강을 기원하면서 6월도 행복한 달 그리고 이 한 주는 더더욱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